0: 王小姐指正，各位嘉宾，呢首诗做得非常工整，现在我读呢首诗出嚟俾各位欣赏欣赏啊！一轮皓月照花明，谁道朱颜胜绿英，仿佛梦中曾认识，一般风貌两般情。
1: 系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嘢，好